나라는 거 take one 꿈을 찾는 거 take two 실현하는 거 take three 우린 영화 같은 삶 속 가끔씩은 NG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들을 모르지만